0: 자주요.
1: 지금부터 맞춰봐서 꼼카오. 가라와 싹박 프로포즈볼카오.
0: 마티판, 저통벽판 세운다고요.
1: 수고스러워. 수고하여 지갑이다.
0: 이게 그거 알아?